Perdón, eso no me lo sé, perdón. Nah. 너무 수는 말 속세나 막 부채섬 부채섬 부채섬 스티는 내꺼 나의 속함을 행섬 해섬 섬 해섬